0: 그럼 정렬식 주연 수가 번호로 하세요.
1: 200 to the station. 200 is responding to the sonic crew. From 831.